0: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
1: 누나
2: 고아까 못 당을 먹었어 빠뜨려 고아까로 트레이더를까 트레이더를까 트레이더
1: 무서워
2: 내가 조심해라 당신 조심해라
0: 휴대폰 뭐야 지설마
2: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
0: 댕댕이
2: 나와 있어 이거 지금 엄마 그 말이니까